0: 그때가 저기 학벌하고 뜻바래. 제 만화 제부 도학 도학벌. 제일이 고리로니 로니 로벌로니 제일이요 제일이요 제일이요 아르로니 비옥로니 인민이글로 비옥강업벌 아무로각벌 인민이 아빌레 발룰럭 박수니 제일이요 공아르릿 루타 우버타 이태요 만나 비신나미 툭툭다한 타구마 암말로 탈봉하고 탈오 일루잡티 농이뚜라나역토티 농이뚜 때문에 약도하고 또 하려고 아이기라가고 투나망아 타구약도구리루니 때문에 기도하고 타구약도구리루니 때문에 삐꾸리발하오만 툭툭발루니 훈압발루니 칼리꾸루니 이따마꾸 때문에 비탁보고 마하 제가 나이를 얻어서 얻어서
1: Kangali Mongala Kimau.
2: August, the Mongolo Kimau.
1: Naki.
2: Kerlin. The Mongolo Long Kalachima Kerlin bit Analaolo Maui Octavani. The Shokogram of the New Little Wakulilachim Manga. That a good Wakatan Yamata. Angi Twin Lilachim of the Manis.
3: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Nokat sa anak putit, akagutaw.